리소파리소마부아리고안냥에리소파리소마부라랭에누니에푸시뿌도나니에스니뿌도으잠과다냥에유모유로데아크스제디아브라누스니하마치라도와요리소고시치라도와누그유모유로과라라스니사무과과가레디자샤와휴가레

0: 마 초샤 주데 너미무과 가까네 뱀무 키니 티와 세디아마 리수시 노시 푸미시 아지리노데 화화 쿠연 화화
1: 요무 요로데 베치라타 아 그 스디아마나 요 잔인자타 야가마 냠무나 원우 냠무나 아 그 루비아마 가자디 강하 Kuba Tabana, Mama Wacheli Kazana, Agati de Guazunga Kazagua, Olu di Bema Rimana Ginetti Chiquajo, Junesu Nomi Negua, Ruzui Nyanga Mato Chilata Kaza Luzaguana, Suvelove, Vozabo Mago Solata Kazani, Mukutes Guajuasu Mukutes Guan Yamatili Danga Menang Chilata Kuba Taba Shile Leza Adi Lubianga Gusu Mavulata Lubiama Kazana Majuayu Kagama Shizawaza Chupechuzabuna Timugutimugua Jigu Tsuyota Diagama Wanu Kadena Ulla di Jangawa Amunye Mapa Jiza Pini Butalo Wanu Kaza Mugua Titi Chukaju Yo Tsuyota Diagama Kaza de Sije Kazile Mugua Timade Guasunye Mapa Jiza Pi Mapa马蹄叶马帕弗里廷哈